0: 일본 카고 TC 치크리아 대비 루타 스탄고라이버 신사람인생 플라이트 레벨 1900
1: China Post 279, contact Tokyo Radar, 120, this is all. Radar, 120, China Post 279,
2: bye-bye. Cargo 8284, please confirm to you next.
0: Lufthansa Cargo 8284, Narita KNH, 299,
2: 822. 299, 822, Lufthansa Cargo 8384.

0: American 6R DSP 22, 마이스로노.
1: 6R 0 American.
0: 뉴질랜드 999 DSP 22, 마이스로노.
1: 6R 0 American 6R 0 American.

0: 베트남에서 세이버네잇 브리티드 드립토 테미스 미스터라멘텐 5타선 멘텐 5타선 나주 테미스 빌리드 파레이스 드립 랑웨이 34 라인업도
1: Direct Temis, descend 5,000. Clear for IOS Ulu, runway 34 right, brush, Vietnam 318.
0: Deep key 52, vehicle director Temis, descend on maintain 5,000, maintain 5,000 on view Temis. Clear for ACZR, downway 34 right, upload.
2: Director Temis, descend maintain 5,000, maintain 5,000 on view Temis, clear for ACZR, 34 right, upload, DP 52.
0: UPS 108 Tokyo Approach. UPS 108 Russia, runway 34 right, exit status, zero, runway 34 right approach. UPS 108, flying heading 260, vector 2, Temis. 6,000, 6,000, 成田機内、27,844。